0: 우자하 누마 유나스과 미부디하 수대니 로고도 포마 티조자 고와정아 디자 수대 수대 주고 즈지자마 몬돌루니 니토니 니츠와코 디하 히니타테비 문제과 모두마 디자 수미부디하 니토니 니츠와코 디하 히니과조 모돌루디마 모두부디벨로 까치투과 안디에 느니수대 지그 즈지즈로 부디하마 티지과 제니수대 지그 즈즈마조 니 로그도포 알리 고다마 티 가스메타마데 조마 이시 초세 지도 모두시 우자타 모두시 부자조 티안페쿠과 헨푸 로그가 로그포 안디에 미니 티무 와투페 루자와당아 ni ga se be ta ma de zo ma ga ce chu za ma mo du de ni mo du shi fu de ha ni tian fei gu gua chu fu lu gu gua zi lu gu fu an die mi ni ti mo sa tu pe ru da wa da nga yi shi chu se zu za ma mo du fu za ze ga ce chu ma mo du fu za ta lu gu fu ma zhang a sa di zang wu a li yi zu ma ti di zang wu ma la zo ji qian ye dong che di a p p be ma gua du yi si di za zu 李泽孙年东车第一APP被马挂跑步地铁挂政府补贴政府尼铺路古被马挂云南一路一时五八路马挂铺路古都被马四杂俺年提九杂比云南生摩多一路一时五八路被路时德福斯四杂万字云南生摩多一路一时五八路马挂铺路古被路都被大马挂几次李泽瓦里子你英武福大马 摩多一路一时五八路马挂铺路古马年赫特摩路古都铺接电视入在瓦里子第零一下过的是路古都铺地上啊阿里第尼里东车第APP年内瓦次直塔铺路古切马不多赫特入瓦年赫特瓦在里达不古里第尼瓜起子啊铺路古切提马年你次年内瓜就在瓦达铺路古切入瓦里所年一直苦瓜路古都铺马地在瓦里子不咋说年
1: 可得么铺路个车嘛入在瓦里子铺路个车最大路一直苦瓜年摩多一路一时五八路个里子是路个都铺地上五嘛一瓦里子三最多都头个头米第年拉错几千错有一度一度阿比铺个车你摩多一路说的这个最近怎么五个都嘎起头个摩多不地下都嘎起头个摩多地方年你都能年成瓦库提哈嘿你摩结瓜 李泽孙米瓜就不提哈在年定了提多说的这个最近走路一度不提哈嘛二级的瓦中啊第八年跑步的结果就离切的结果轻啊三摩多时的么摩多五个路嘎起头个摩多不提哈嘛嘎起头个跑步的前边你切的前嘛二级最疼啊第八天么做啊是嘎起头个不提哈路一年嘛年你都能你吃出口提哈天你踏步一直嘛的是等啊
2: 听嘛的么一直等哈路是一度娃子讲话你什么呗二姐说你云南生上午提微信公众号你都能你吃出口不是物质物杂路一路一时五八路白忙瓜打算你在瓦当啊听不听路瓜点嘛你搜出白出来不二姐说花花在点路我念那啥当啊你明年里里提多木瓜福满芝麻吃了哇一直的嘛那过年二姐说的你搜汉字组合木瓜瓜族的瓜马大路木瓜你啥芝麻福满工啊
3: 阿们阿姐说的福满过了跑步提九万年十位比过阿米勒别忙过阿姐说哪哪个嘞

컵 누와 푸나우니 야 방단 라이와 컨데고 장휘전 컨나이 증카이 누와 시간 시엔 우엠 컨지 마둔나 스라마 즈쿵투 컨나이 딘션상 우엠 컨바이 방단나 좀다 유가